0: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좋은 이유는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보고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배움입니다. 한 번 참고 큰 숨 쉬고 두 번 참고 반성을 해보고 세 번 참고 결과를 보면 인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화가 날 때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일단은 참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지 못한 그 사람, 나중에 머릿속에 사과를 하게 되고 성질 고약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이런 사소한 일로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눈 한번 딱 감아보세요. 참는 것이 최선이란 것, 그것은 후회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화가 나는 순간 앞뒤 없이 내뱉는 말은 독을 품어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자신마저도 해치게 됩니다. 다툼은 한쪽이 참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고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며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1: 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좋은 이유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0: 치매는 치료약이 없어 일부 노인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미 치매가 왔다면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아래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치매 발생을 의심해 볼수 있는 세 가지 위험 신호,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수면 시간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네, 최근 잠에 잘 들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자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60세 이상 노인 2,8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노인의 경우 누워서 잠을 잘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40% 높아졌고 청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이런 패턴이 유지되거나 원래 정상이었으나 최근 4년 사이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2배로 높았습니다. 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오히려 40%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시상 하부 기능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낮 동안 쌓인 수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면 주기가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습관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지 저하를 나타내주는 표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나이 들면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 검진은 물론이고 치매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귓불의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습니다. 귓불의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어도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귓불의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두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귓불의 작은 혈관이 약해지면서 주름이 지는데, 이는 뇌혈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 78.8%에서 귓불 주름이 발견됐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힌트 들어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네, 치매와 건망증은 증상이 비슷한데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때 힌트를 듣고 바로 기억이 나면 건망증이고 힌트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망가져 뇌의 정보가 저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거나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 기능이 떨어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망증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하지만 치매 전 단계 환자의 경우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아예 모르거나 부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특유의 향과 상큼한 맛,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이 포인트인 미나리는 탕, 볶음 등 어떤 요리에 넣든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변비나 고혈압을 개선해 주는 등 몸에도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나리 역시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이 안 좋아지는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감자를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보슬보슬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감자는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국이나 탕에 넣으면 국물이 잘뺀 건더기가 되고 양념장을 무쳐 볶으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그냥 굽거나 쪄도 끼니를 때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인데 미나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이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들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과 미나리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0: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산에서 나는 약용식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약이라 불릴 정도로 최상품의 약재로 쓰였던 인삼은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꿀과 잘 어우러져 인삼청 등으로 만들어 먹거나 홍삼으로 가공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인삼이지만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인삼은 강력한 면역력 증진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미나리의 항산화 성분과 해독 기능이 인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음식의 강력한 효능이 체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줘 소화 불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세 번째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상큼하고 물이 많아 목마를 때한입 베어 물면 갈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 채소는 그 시원한 맛 때문에 차갑게 먹는 음식에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고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야채의 비중이 높은 음식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이는 미나리와는 그렇게 어울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이 자체는 수분이 많아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나리의 소화를 도울 수 있지만 오이에 포함된 효소가 미나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의 주요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C가 있는데 오이 속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 C를 산화시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와 미나리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50세가 넘어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20대나 30대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근육이 생기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거나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체의 안정성과 부상 예방,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0세 넘어서 근육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1: 꾸준한 근력 운동하기.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푸시업, 스쿼트, 풀업 같은 체중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0: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기. 중량 운동은 여전히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게를 올바르게 들지 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매일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부위를 나누어서 운동하고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재생됩니다.
0: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한데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식사 때마다 최소 20에서 25g이가 필요하고 간식으로 먹으면 7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원으로는 붉은 고기, 지방이 많은 생선, 가금류, 콩류 등을 추천합니다.
1: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기. 근력 운동은 꼭 중량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이클링이나 수영 같은 운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하므로 근육을 보완할 때 도움을 줍니다.
0: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수면은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신체 재생을 위해 필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은 신체가 하루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1: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50세 이후가 운동을 줄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며 오늘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점영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 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예술 쪽을 전공하는 같은 대학 친구 수호를 만났을 때 나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1: 그림을 보면 누군가를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0: 아내가 그렸던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줬던 날,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다. 분노에 휩싸인 나는 물불 가릴 사이가 없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녀의 작업실로 쳐들어가 난생 처음 그녀의 물건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그림을 그리다 돌아온 그녀와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우리 둘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바람난 상대가 누구냐고, 누구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냐고, 대체 양심이 있긴 한 거냐고 목을 졸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바닥에는 어느새 싸움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다. 아내에게 술기운에 손찌검을 한것 같았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팠다. 땅바닥에 먹다 남은 반쪽짜리 고구마, 뒹굴거리는 요구르트 병들, 그리고 김치물이 튀어서 얼룩져 있는 벽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전날 저녁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듯했다. 펑펑을 거저천에 묻혀 몇 번이고 닦아봤지만 도저히 자욱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신도 그래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 전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통통 부은 그녀가 갈린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배쩍 마른 체구의 안에는 두 볼까지 움푹 꺼져 들어가서 마치 말라 비틀어진 호수아비 같았다. 뺨까지 진 다크서클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지칠 만큼 지쳐 있었던 때였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입에서 제대로 된 이유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환멸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었다. 나는 욱신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낯다랗게 대답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휘청이며 소파에 몸을 맡겨버렸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깜빡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 아내는 이미 맨몸으로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그날의 기억들이 또 개미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 속이 울렁거린다. 아픈 복병이 또다시 도졌는지 최근에는 몸 어느 구석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날씨는 점점 을씨년스러워져 창밖은 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올해 따라 연해 도시의 겨울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11월 초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마저 단절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떠난 뒤 나는 나의 거처를 교외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로 옮겼다. 그렇게라도 그녀의 최치가 묻어있는 공간에서 그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허나 8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런 그녀를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엔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을 떠나 2년 잠적해 있는 동안 지독하게도 내게 단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엄마는 늘 그녀를 새끼도 모르는 독한 년,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며 입버릇처럼 욕을 했고,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실컷 파먹더니 경제가 어려워지자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난 게 아니냐며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아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시간들이었다. 수혜를 얼마나 아세요? 셀리가 물었다. 글쎄,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나는 그녀를 모른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는 홀로 심한 히스테리를 부렸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꼬박 이틀은 두문불출하고 어두운 공간에 자신을 홀로 가둬놓을 정도로 예민했지만,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혜를 사랑하세요? 나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만약 사랑이라면, 참 사랑이라면, 놔주면 어떨까요? 며칠 동안의 문화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 돌아와서 정서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나는 그녀의 친구 실리를 만났고 그녀를 만나 들어야 했던 세마디였다. 어려운 발걸음이었다. 엄마가 작업실에 쳐들어가 버린 일도 낯뜨거운 일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할 말을 제 3자를 통해 듣는다는 자체도 참 쉽게 넘어가지 못할 일이었다. 셀리의 사무실은 내가 묵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심리상담실과 기업 컨설팅 상담실까지 곁들여진 넓은 면적의 사무실이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놨기에 기다리는 게 필요 없이 쉽게 만날 수가 있었다. 셀리 또한 나를 만나고도 말을 극도로 아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었어요.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난소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이후 두고두고 볼 수 있게 노드를 그려달라고 했고 그게 우진 씨 어머님이 그날 작업실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참 죄송하지만 수혜는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살기 위해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나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이 머리가 뜬 해놨다. 그리고 가출을 하면

면서 자신을 찾았죠. 진우 씨와의 결혼은 방황하던 시기에 그에게 충분히 안정감을 심어줬고 또 덕분에 위안을 많이 받았을 거라 짐작이 들어요. 허나 그 뒤 여러 가지 모순이 불거져 나올 때 어렸을 적 받았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한 그 상처들이 튀어나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을 겁니다. 수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골고루 갖춘 여자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녀에게 안정감과 가치감을 가져다 줄 수 없죠. 즉, 공생교살이나 공생의존관계에 들어가면 수혜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는다는 거죠. 그녀의 엄마 같은 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나 결혼 제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빛깔을 낼 때 비로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성격 특징을 지녔습니다. 8년이란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었을 거예요. 주목할 건 진우 씨를 위해 아이를 낳아줬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셀리는 2년 전에 만났을 때와 똑같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그녀를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게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했고, 만약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으면 강의상에 가보라며 입장권을 찔러주었다. 신기하게도 그건 창호가 예약해준 것과 똑같은 티켓이었다. 시간은 이달 25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녀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다급하게 자리를 뜨는 나를 보고 가볍게 잘 가라는 눈인사를 했다. 셀리의 말들은 내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기에 나는 그런 그녀의 표정이나 태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며칠 후였다. 강의 현장에 도착해보니 창호가 그 자리에 먼저 나와 있었다. 몇천 명이나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강의장에서 나는 뒷좌석에서 두세 줄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무대가 잘 보이는 정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주최 측에서 요청해온 연주진의 화려한 공연과 퍼포먼스 이후 강사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그야말로 눈이 부셨다. 강의 제목과 내용보다 내 온몸의 신경은 무대 위에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남녀 평등,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집에서 자랐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공부를 그만두고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좋다는 사람 만나서 일찍이 결혼을 했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나리자를 닮았다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는 걸 나는 분명 보았다. 그래서 제 껍데기를 꿰뚫고 영혼의 아픔까지 알아보는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군요.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엄마 병 간호를 하면서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았죠. 충분히 내게는 안전감을 주었던 아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 쪽에서는 아이를 원하는데 그냥 내 살이 사욕만 채우면서 살 순 없을 것 같아 살을 애이는 듯한 두세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을 겨를조차도 없었죠. 시댁에서 자신들의 핏줄이라며 독차지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면 다 채워준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남녀 평등, 정말 존재했을까요? 여자들은 자립을 하지 못하면 쉽게 아이비처럼

남편이라는 나무에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즉, 공생 의존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나무가 쓰러지면 본인도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게 되죠.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여자들까지도 피해 여성이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또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해서 유혹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을 한 남자보다 피해 여성에 초점을 두고 도마 위에 고기처럼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니까요. 또 대부분 남자가 외도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걸로 용서가 되지만, 여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몹쓸 년이라는 패쪽을 달고 이혼을 당하는 건 시간 문제죠. 남자가 용모가 뛰어나면 멋지다, 잘생겼다, 이지만 여자가 몸매와 용모가 뛰어난 경우에는 맛있게 생겼다, 사이즈가 기가 막힌다, 몸매 죽이는 데 하면서 걸쭉한 농담을 하며 넘어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평등을 쉽게 논할 수가 있을까요? 좌중에서 왁자르르 웃음보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귀밑까지 벌겋게 울기가 오르고 있었다.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자신의 근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혼인관계를 탈출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찾았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독립, 사상적인 독립을 이루고 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 그리고 남자는 금상첨화일 뿐 필수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선택사항 중 단 한 가지일 뿐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여성들이 혼인 제도에만 얽매여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다른 경로를 찾아 편한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한동안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전 제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난소암 수술을 할 때 저한테 생명이 길어서 5년 남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때 확고하게 결심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생은 제 소울메이트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가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네, 인생의 슬럼프 기간 늘 이끌어주었던 제 소울메이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녀의 벅찬 음성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 아래 무대 한편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무대 주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무대의 하이라이트 등이 켜지고 등장한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셸리였다. 창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하면서 나는 행사장을 급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끝까지 우리들의 관계 중 비밀로 지키고 싶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작업실로 돌아와 그녀와 연관된 모든 계정들을 꼼꼼히 검색해 보았다. 그렇게라도 텅 빈 가슴을 달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공중 계정은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했고 여러 가지 응원의 리플들을 많이 남겨놓은 게 훤하게 보였다. 또한 아내의 틱톡에도 최근의 생활에 대해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소울메이트 셀리와 작은 정원이 달린 시골의 단층집에서 시내에서 버림받은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었고 여성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편집해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시간은 그녀가 집을 나간 지 반년 뒤부터였다. 처음 생방송으로 여성 심리 상담직을 시작했을 시기부터
개인 사생활을 기록하고 창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매번 한 단계씩 올라가며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녀는 계정에 흔적을 남겨놓고 있었다. 틱톡의 메인 화면은 여성 두 명이 입양한 남자 아이 하나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 남겨놓은 그녀의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용기 있는 자들의 선택, 진실한 나를 만나는 길이다. 거기에는 쉼 없는 도전 와중에 받게 되는 무수한 영광의 상처와 아픔이 각인되어 있다. 셀리, 그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그녀와 아이를 입양했고 또 우리 베이비의 이름은 해피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오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림 속 모나리자의 입꼬리는 분명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네, 지금까지 감성 책방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류홍숙 작가의 단편 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전편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